10년치가 났다고 이상 아까워. 독보 10년치가 났다고 너무 많다 붙잡고 독보 10년치가 꼬리 집에서 숨숨 놀라서 그냥 불렀다 봐줘. 아니 후야 나오고 제 말은